0: 발로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가 우주 고가라 말아 부리노 미래도 황야망이야 이리와 와로 고가라 말아 부르노 미래도 우랑야망이야 이리가 우주 고가라 말아 노래가 미래도 와랑아와 아우유 디제이 가시오 어른님
1: Bella way.
0: I'm gonna be the one who's gonna get me.